0: chewa dawu chigla chawayin pa narwa dila yewa shi chayi du tangbu di nga zu chong giri la rogba chaya chi du gejung punya chi yargi yore ta di nanglo la ya yewa chewayin pa narwa kisi mit chigla chigla ya chong chi che korang chong gaya la pulyong kuwe wabwa na ani pulyong di bum chigda chaga kyaga gyaja sum lo di maximum lo sum giri la yarya yore dende gili shi yore daga nang shingi kisi group dende chokpa dende ya chong gyagi yore wabwa na mi ngas dende group che chu wore ta di zo la ya bum pulyong ki chish di bum ngas 제가 대랑자치 로디 다가라 로숨나 로리요리 제가 난신 기타 리슝라 솔레고르다 간조 페베 나랍기 리슝 디페 추부르와 다디 땡사 냠루요 직 통주 잠반난 실리군기야 겐키니기 리슝 타 나랍기 리슝 야 냠발라스 비치 둘레시딘데 요리 다디 라 단다도치 임바나 봄직 때 제가 지띠고리 다디라 단달라다네 다오시 임바나 미시스딘데 기야 파티스페이트 인 라요리 페나 강도루시 속발아야 된디 요리 아니 아 장단 된데네 아니 릭숑 속발아야 된데 요래 당한 시다 규 속발아야 된데 기타 수수수 프로그램 쇠니 쇠게 된데 기 아니 쇠게 기 페스트 된데 킬리네다 프로포설 야테 요르와 다 디도 참말아야 지 로교 치그리 칼이 김젠 칼라나 지조 디나로라 릭숑 디도 야 냠발아 소용하체 디니 다 숨바디 칼라나 총레 디 딱 미카시 총야 더버요라 쇠게 이네 수슬라 맞아 메땅 아니 하디고라 딜아야 맞아 쪽에 치도 시드 캐피탈 펀드라네 따단다 미카시 라다나로 페 믹세기 도나 치기도와 아니 카실라 동다 십주라요레 카실라 독주라요레 카실라 몸지다 동다 독주라요레 따데도 정말 그랜드 라레 소소키 비즈니스 플랜 다 차시 다 총기 차시 총딜라 원이기 김제 요교 통손 앞에나 레지스트레이션 요교 라이센스 요 앰바나 안텐데 라요레 안데도 정말 소소 그랜드 인디 플랜드네 마르와 공엔 바라 차고레 데데 직직고레 따 시와 계시아 직디 스킬 데벨롭먼트 스콜러십 레고레 따디 ᱩᱭ ᱫᱟᱨᱢ ᱥᱟᱞᱮᱱ ᱭᱟᱞᱟ ᱫᱟ ᱪᱤᱜᱩᱨᱮᱱ ᱛᱟᱠᱵᱟᱨᱮ ᱥᱤᱛᱟ ᱯᱮᱡᱮ ᱠᱷᱮᱱᱟᱱ ᱥᱟᱢᱤ ᱠᱷᱮᱱᱫᱚ ᱦᱚᱨᱮ ᱯᱮᱱᱟ ᱢᱤᱪᱤ ᱥᱚᱥᱚ ᱴᱮᱠᱱᱤᱠᱟᱞ ᱥᱠᱤᱞ ᱪᱤᱭᱚᱨ ᱫᱟ ᱯᱮᱱᱟ ᱥᱚᱥᱚ ᱯᱮᱱᱟ ᱠᱚᱯᱷᱤ ᱪᱟᱭᱮᱱ ᱵᱟᱪᱮ ᱪᱮᱨᱣᱟ ᱠᱚᱯᱷᱤ ᱫᱤ ᱢᱤᱠᱥᱤ ᱜᱤ ᱠᱚᱯᱷᱤ ᱫᱤᱱᱫᱮ ᱛᱟ ᱥᱴᱮᱱᱰᱟᱨᱰ ᱜᱤᱭᱚ ᱫᱤᱱ ᱭᱚᱨᱚ ᱦᱟᱛᱟ ᱠᱮᱯᱮ ᱛᱚ ᱠᱮᱯᱮ ᱪᱮᱢᱵᱩ ᱫᱤᱱᱮ ᱱᱟᱝ ᱞᱮᱜᱟ ᱪᱮᱭᱟ ᱫᱚ ᱵᱟᱭᱚ ᱵᱮᱱ ᱵᱟᱱᱟ ᱟᱹᱱᱤ ᱥᱚᱥᱚ ᱫᱟᱣᱟ ᱥᱩᱢ ᱥᱤ ᱫᱤᱱᱫᱮ ᱤᱱᱥᱴᱤᱴᱤᱭᱩᱥᱚᱱ ᱪᱤᱜ ᱱᱟᱝ ᱞᱚᱞᱟ ᱪᱟᱝᱱᱤ ᱫᱤᱱᱫᱮ ᱪᱮᱣᱟ ᱢᱟᱱᱟ ᱥᱚᱥᱚ ᱜᱤ ᱯᱮᱥᱟ ᱫᱤ ᱠᱤᱱ ᱨᱚᱜᱨ ᱯᱮᱱᱟ ᱫᱚᱥᱚᱱ ᱫᱤ ᱫᱤᱜᱟᱥ ᱴᱩᱜᱩ ᱫᱩᱥ ᱛᱚᱱᱫᱟ ᱛᱤᱱᱡᱩ ᱴᱩᱜᱩ ᱫᱩᱥ ᱠᱮ ᱠᱮᱡᱩ ᱴᱩᱜᱩ ᱫᱩᱥ ᱟᱱ ᱱᱟᱝ ᱥᱤᱞᱤ ᱜᱩᱱ ᱞᱟ ᱛᱮᱨᱚ ᱱᱟᱝ ᱱᱟ ᱫᱤ ᱢᱤᱠᱥᱮ ᱪᱟᱝᱱᱤ ᱥᱮᱨᱴᱤᱯᱷᱤᱠᱮᱴ ᱠᱮ ᱩᱝᱜᱤ ᱥᱨᱚᱣᱟ ᱛᱟ ᱠᱮ ᱠᱤ ᱩᱝᱜᱤ ᱞᱟ ᱵᱟᱱᱟ ᱯᱮᱢᱤᱴᱤ ᱡᱩᱜᱤ ᱵᱩᱢᱪᱤᱠ ᱵᱟᱫᱚ ᱱᱟᱝᱜᱩᱨ ᱯᱮᱵᱟ ᱢᱤᱪᱤᱠ ᱞᱟᱨᱣᱟ ᱥᱮ ᱛᱚᱥᱚ ᱫᱤ ᱵᱩᱢᱪᱤᱠ ᱨᱮᱨᱣᱟ ᱟᱱ ᱫᱤ ᱥᱚᱥᱚ ᱫᱟᱣᱟᱥᱩᱢ ᱪᱟᱝᱜᱩ ᱱᱟᱨᱮ ᱥᱤ ᱪᱟᱝᱜᱩ ᱱᱟ ᱫᱤ ᱪᱟᱝ ᱥᱮᱨᱴᱤᱯᱷᱤᱠᱮᱴ ᱫᱤ ᱯᱮᱥᱚᱱ ᱞᱟ ᱛᱮ ᱩᱝᱜᱩ ᱜᱩᱨᱮ ᱟᱱ ᱥᱚᱥᱚ ᱯᱮᱥᱟ ᱛᱮ ᱡᱚᱜ ᱨᱤᱥᱤᱴ ᱫᱤ ᱭᱟᱛᱮ ᱵᱟᱱ ᱵᱟᱱᱟ ᱱᱟᱝ ᱥᱤᱞᱤ ᱩᱝᱜᱤ ᱢᱟ ᱨᱤᱯᱷᱟᱱ ᱪᱤᱜᱩᱨᱮ ᱫᱤ ᱫᱤᱫᱚ ᱛᱟ ᱨᱚᱠᱭᱚ ᱪᱮᱠ ᱠᱤ ᱱᱮᱛᱟ ᱛᱮᱨᱚᱣᱟ ᱛᱟ ᱫᱤᱝ ᱵᱮ ᱱᱟᱝ ᱞᱚᱞᱟ ᱥᱟᱵᱟᱱ ᱵᱟᱱᱟ ᱛᱟ ᱫᱤᱨᱮ ᱛᱟᱱᱫᱟ ᱱᱟᱥᱚᱱ ᱨᱚᱜᱩᱞᱤᱥ ᱛᱮᱢᱵᱟ ᱫᱤ ᱥᱟᱱᱤ ᱠᱟ ᱥᱩᱢ ᱞᱚᱭᱚᱨᱚᱣᱟ ᱛᱟᱨᱟᱢᱥᱟᱞᱟ ᱯᱟᱭᱞᱩ ᱜᱩᱵᱤ ᱞᱟᱫᱟᱞᱟ ᱛᱟ ᱥᱟᱱᱤ ᱥᱟᱱᱤ ᱞᱟ ᱠᱷᱟᱨᱤ ᱠᱩᱫᱩ ᱫᱤᱞᱮ ᱯᱮᱵᱮ ᱭᱟᱝ ᱥᱚᱝᱫᱟ ᱪᱮᱭᱟ ᱭᱚᱨᱚᱣᱟ ᱯᱮᱱᱟ ᱯᱟᱭᱞᱩ ᱜᱩᱵᱤ ᱫᱚ ᱫᱟᱨᱟᱢᱥᱟᱞᱟ ᱫᱚ ᱵᱟᱱᱟ ᱛᱟ ᱥᱟᱱᱤ ᱛᱟ ᱵᱟᱱᱤ ᱭᱚᱨᱮ ᱠᱚᱯᱷᱤ ᱥᱩᱱᱤ ᱭᱚᱨᱮ ᱥᱩᱥᱤ ᱥᱩᱱᱤ ᱭᱚᱨᱮ ᱛᱤᱱᱫᱤ ᱴᱤᱜᱩᱨ ᱠᱚ ᱢᱟᱨᱠᱮᱴ ᱞᱟ ᱯᱮᱵᱮ ᱨᱚᱣᱟ ᱥᱚᱝᱫᱟ ᱞᱟ ᱯᱮᱵᱮ ᱛᱟᱱᱟ ᱱᱮᱥᱤ ᱛᱟ ᱛᱟᱱᱫᱟ ᱞᱟᱫᱟ ᱠᱤᱢᱤ ᱢᱟᱝ ᱜᱤ ᱫᱚᱵᱟ ᱢᱟᱝ ᱪᱟ ᱠᱟᱨᱮ ᱫᱩ ᱞᱟ ᱵᱟᱱ ᱵᱟᱱᱟ ᱛᱷᱟᱱᱫᱟ ᱵᱟᱫᱩ ᱟᱱᱤ ᱯᱟᱝᱫᱮᱱ ᱥᱩᱜᱤᱱ ᱞᱟᱜᱤ ᱫᱩ ᱛᱟᱜᱟ ᱱᱟᱥᱤ ᱜᱤ ᱪᱮᱢᱵᱩ ᱪᱮᱢᱜᱤ ᱞᱟᱜᱤ ᱫᱩ ᱟᱱ ᱛᱟᱜᱟ ᱱᱮᱥᱤ ᱵᱮᱜᱨᱤ ᱞᱟᱭ ᱛᱚᱱᱟ ᱯᱮᱫᱩ ᱨᱚᱣᱟ ᱟᱱᱤ ᱛᱟᱜᱟ ᱱᱮᱥᱤ ᱛᱮᱡᱤᱝ ᱮ ᱰᱤᱡᱤᱴᱟᱞ ᱴᱨᱮᱱᱤᱝ ᱥᱮᱱᱴᱟᱨ ᱭᱚᱨᱣᱟ ᱫᱤᱜᱤ ᱱᱟᱝ ᱞᱚᱞᱟ ᱪᱚᱝᱫᱟᱨ ᱛᱮᱱᱫᱮ ᱯᱮ ᱢᱟᱝ ᱯᱤᱨᱤ ᱛᱤᱡᱩ ᱞᱟᱭᱟ ᱛᱚᱱᱟ ᱫᱚ ᱨᱚᱣᱟ ᱚ ᱫᱤᱡᱩ ᱥᱟᱢᱟ ᱟᱱᱤ ᱫᱤᱡᱩ ᱥᱟᱱᱤ ᱠᱚᱨᱟ ᱞᱮ ᱯᱮᱵᱤᱭᱟ ᱪᱤᱜᱩᱨ ᱟᱱᱤ ᱪᱩᱝᱟ ᱴᱤᱠ ᱪᱩᱝᱟ ᱨᱤᱠ ᱫᱤᱞᱟ ᱱᱟᱝ ᱞᱚᱞᱟ ᱠᱟᱨᱪᱩ ᱞᱟᱱᱟ ᱛᱟᱱᱫᱟ ᱚᱱᱞᱟᱭᱤᱱ ᱠᱚᱨᱥ ᱞᱟᱭ ᱛᱮᱱᱫᱮ ᱭᱚᱨᱤ ᱛᱟ ᱯᱮᱵᱮ ᱢᱤ ᱥᱩᱪᱤ ᱨᱚᱣᱟ ᱚᱱᱞᱟᱭᱤᱱ ᱴᱟᱜᱮ ᱜᱩᱱᱤ ᱥᱚᱥᱚ ᱪᱟᱭᱟ ᱫᱚ ᱵᱟᱭᱚ ᱵᱟᱱᱟ ᱛᱤᱝᱥᱟ ᱣᱮᱵᱥᱟᱭᱤᱴ ᱯᱮ ᱢᱟᱝ ᱵᱚᱭᱚᱨᱟ ᱯᱮᱱᱟ ᱠᱚᱨᱥᱮᱨᱟ ᱞᱟᱭ ᱫᱚᱨᱮ ᱭᱩᱰᱮᱢᱤ ᱞᱟᱭ ᱫᱚᱨᱮ ᱮᱰᱮᱠᱥ ᱞᱟᱭ ᱫᱤᱱᱫᱮ ᱱᱟᱝᱞᱚ ᱫᱚᱪᱮᱱᱤᱠᱤ ᱥᱚᱥᱚ ᱠᱷᱟᱨᱮ ᱞᱟ ᱪᱟᱭᱟ ᱫᱚ ᱵᱟᱭᱚ ᱭᱚᱵᱟ ᱵᱟᱱᱟ ᱟᱹᱱᱤ ᱫᱤ ᱫᱟᱣᱟᱥᱩᱢ ᱫᱟᱣᱟᱱᱤ ᱞᱚᱡᱤᱠ ᱫᱤᱱᱫᱮ ᱠᱚ ᱠᱚᱨᱥ ᱭᱚᱨ ᱯᱟᱞᱟ ᱧᱟᱝ ᱠᱷᱟᱥᱤ ᱪᱩᱡᱩ ᱫᱤᱱᱫᱮ ᱭᱚᱨ ᱪᱩᱡᱩ ᱠᱩᱡᱩ ᱜᱚᱡᱤ ᱪᱩᱡᱩ ᱜᱟᱫᱤᱱᱤ ᱥᱩᱞᱟᱭ ᱫᱤᱱᱫᱮ ᱫᱤᱱᱫᱮ ᱪᱟᱱ ᱥᱟᱨᱴᱤᱯᱷᱤᱠᱮᱴ ᱨᱟᱜᱩᱨ ᱛᱟᱯᱮᱱᱟ ᱠᱚᱨᱥᱮᱨᱟ ᱫᱚᱜᱩᱱᱟ ᱡᱩᱵᱟ ᱵᱟᱱᱟ ᱥᱚᱥᱚᱞᱟ ᱥᱟᱨᱴᱤᱯᱷᱤᱠᱮᱴ ᱴᱮᱱᱤᱱ ᱫᱚ ᱭᱮᱞ ᱛᱟ ᱦᱟᱣᱟᱨᱰ ᱛᱟ ᱫᱤᱱᱫᱮ ᱪᱤᱜᱤ ᱤᱭᱩᱱᱤᱵᱷᱟᱨᱥᱤᱴᱤ ᱫᱤᱱᱫᱮ ᱠᱤ ᱴᱤᱜᱩᱨ ᱠᱟᱞᱟᱱ ᱠᱚ ᱵᱤᱰᱤᱭᱚ ᱛᱟᱝ ᱴᱤᱪᱤᱝ ᱫᱚ ᱱᱮᱱᱮ ᱨᱮᱠᱚᱨᱰᱮᱰ ᱟᱱᱤ ᱥᱚᱥᱚ ᱥᱚᱥᱚ ᱠᱤ ᱯᱮᱥ ᱠᱤ ᱛᱚᱞᱟ ᱥᱚᱥᱚ ᱛᱩᱡᱩ ᱭᱚᱵᱟᱱᱟᱱ ᱥᱤᱝ ᱠᱤ ᱪᱟᱝ ᱟᱱᱤ ᱥᱟᱨᱴᱤᱯᱷᱤᱠᱮᱴ ᱯᱮᱱᱤ ᱴᱤᱜᱨᱟ ᱫᱤ ᱥᱟᱨᱴᱤᱯᱷᱤᱠᱮᱴ ᱨᱟᱥᱚᱱᱟ ᱟᱱᱤ ᱥᱚᱥᱚᱞᱟ ᱱᱟᱱ ᱫᱚ ᱱᱟᱝ ᱥᱤᱞᱤᱜᱩᱱ ᱠᱤᱱᱮ ᱯᱮᱥᱟ ᱞᱚᱜᱚᱱ ᱠᱨᱤ ᱛᱟᱜᱟᱱᱟᱱ ᱥᱤᱝ ᱠᱤ ᱤᱱᱴᱟᱨᱱᱥᱤᱯ ᱚᱯᱚᱨᱪᱩᱱᱤᱴᱤ ᱞᱮ ᱫᱚ ᱛᱟᱢᱵᱟ ᱧᱟᱢᱥᱚ ᱠᱤ ᱜᱚᱜᱟᱯ ᱫᱤ ᱴᱤᱜᱩᱨ ᱛᱟ ᱯᱮᱵᱮ ᱥᱩᱭᱝᱜᱮ ᱪᱤ ᱠᱚᱢᱯᱟᱱᱤ ᱪᱤ ᱠᱤ ᱱᱟᱝᱞᱚ ᱞᱮᱜᱟ ᱪᱮᱭᱟ ᱫᱚ ᱵᱟᱭᱚ ᱵᱮᱢᱱᱟ ᱥᱚᱜᱵᱟ ᱠᱷᱟᱨᱤ ᱫᱟᱣ ᱪᱤ ᱱᱟᱝ ᱞᱮᱜᱟ ᱪᱮᱭᱟ ᱫᱚ ᱵᱟᱭᱚ ᱵᱮᱢᱱᱟ ᱛᱤ ᱞᱮᱜᱟ ᱪᱤᱜᱤ ᱥᱤᱝᱜᱮ ᱞᱟᱝᱟᱱ ᱫᱚᱞᱮ ᱥᱩᱭ ᱵᱮᱢᱱᱟ ᱟᱹᱱᱤ ᱠᱚᱨᱟ ᱪᱮᱭᱟ ᱪᱮ ᱠᱚᱨᱟ ᱫᱚ ᱵᱟᱱᱟᱱ ᱪᱤ ᱟᱹᱱᱤ ᱱᱟᱝ ᱥᱤ ᱞᱤᱜᱩᱝ ᱠᱩᱢᱱᱮ ᱫᱟᱣᱟ ᱫᱟᱣᱟ ᱞᱟ ᱚᱫᱤ ᱞᱟ ᱧᱮᱢ ᱵᱟᱨᱚ ᱪᱤ ᱛᱚᱝᱟ ᱱᱟ ᱛᱮᱭᱟ ᱪᱤ ᱭᱚᱨᱮ ᱛᱤ ᱫᱟᱣᱟ ᱧᱤᱜ ᱨᱤᱝ ᱛᱤ ᱜᱩᱨᱮ ᱛᱤ ᱡᱤᱠ ᱛᱟᱜᱟᱱᱟᱱ ᱥᱤ ᱜᱤ ᱠᱤᱥᱤ ᱱᱟᱝ ᱫᱚ ᱱᱟᱢ ᱠᱤᱱ ᱫᱚ ᱡᱚᱵ ᱵᱮᱠᱮᱱᱥᱤᱥ ᱞᱮᱜᱩᱨᱟ ᱞᱮᱜᱟ ᱥᱟᱢᱤ ᱭᱚ ᱵᱮᱢ ᱵᱟᱱᱟ TCC ᱠᱤᱱ ᱠᱷᱟᱵᱫᱟ ᱪᱮᱱᱭᱟ ᱪᱤ ᱪᱤᱜᱩᱨᱮ WhatsApp ᱠᱤ ᱜᱨᱩᱢ ᱱᱮ Instagram ᱱᱮ ᱛᱟᱜᱟᱱᱟ ᱚᱫᱤᱱ ᱫᱤ ᱪᱤᱜᱩᱨᱮ ᱟᱱ ᱛᱟᱜᱟᱱᱟᱱ ᱥᱤ ᱜᱤ ᱢᱤᱡᱤᱠ ᱞᱟᱢᱫᱚᱱ ᱞᱟᱜᱚᱨᱮ ᱥᱩᱥᱩ ᱛᱟ ᱞᱟᱢᱫᱚᱱ ᱫᱤᱱ ᱱᱟᱢ ᱠᱤᱱ ᱱᱟᱝ ᱫᱚ ᱱᱟᱝ ᱥᱤᱢ ᱵᱟᱨᱚ ᱚᱫᱤᱱ ᱫᱤ ᱜᱤᱞᱤᱥᱤ ᱪᱮᱱᱤᱝ ᱪᱷᱩᱝᱥᱩᱢ ᱯᱮ ᱢᱟᱝ ᱵᱩᱭᱩᱨᱮ ᱥᱩᱭᱮ
1: ᱠᱤᱥᱤ ᱱᱟᱝ ᱞᱟᱫᱤ ᱛᱟᱱᱫᱟ ᱞᱩᱭ ᱪᱮ ᱫᱚ ᱞᱚᱥᱩᱢ ᱭᱟᱱᱟ ᱞᱚᱡᱤᱠ ᱪᱷᱟᱜᱟᱱ ᱫᱮ ᱛᱩᱨᱟ ᱠᱤᱥᱤ ᱱᱮ ᱞᱚᱡᱤᱠ ᱪᱷᱟᱜᱟᱱ ᱞᱚᱢ ᱦᱟᱫᱩ ᱵᱟᱭᱱᱟ
0: ᱛᱟᱫᱤ ᱛᱟᱱᱫᱟ ᱛᱟᱜᱟᱱᱟ ᱨᱮ ᱛᱟ ᱫᱮᱡᱤᱝ ᱮ ᱠᱷᱟᱣᱟᱱ ᱜᱟᱨᱮᱱᱴᱮᱰ ᱱᱤᱥᱟ ᱜᱚᱨᱟ ᱯᱨᱟᱱᱥ ᱞᱮᱭᱟ ᱟ ᱫᱤᱥᱩ ᱪᱩᱜᱩ ᱠᱤ ᱠᱮᱡᱤ ᱥᱮᱴᱩ ᱠᱚᱨ ᱟᱹᱱᱤ
1: ᱪᱮᱢᱮ